0: 한국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1: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음악이 있어 외롭지 않고, 음악이 있어 지루하지 않고, 음악이 있어 한 주의 피로를 풀죠. 오늘도 변함없는 추억의 음악 여행.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심이 비어야 공심이 나고 공심이 나야 단합이 되며 단합이 되어야 시방을 화하는 참 주인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3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의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0: life.
1: 평소보다 조금 여유로우신가요? 아니면 더 바쁘신가요?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추억의 힐링 음악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습니다.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두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것 같은 시간이 있죠. 그 속엔 어김없이 음악들이 있고요. 그 시간을 지금 잡으세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닿는 곳, 노래 하나, 추억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가장 꺼리신 바는 독선귀신으로 공중도 불구하고 동지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 독특한 공부를 꾀하는 제자였나니 모든 동지와 함께 동정이 한결같은 대승의 공부를 하고 모든 동지와 함께 고락을 나누는 대승의 사업을 하여야 대종사의 참다운 제자요 우리의 알뜰한 동진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45장 법문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을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전해드린 음악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들어오셔서 라디오 프로그램 방중 노래 하나 추억들을 클릭해주세요.

WBS 원음방송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도 2시간의 음악여행 즐거우셨나요? 기분 좋은 에너지로 끝까지 편안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책을 가까이 합시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에 가장 뛰어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책은 청년에게는 음식이 되고 노인에게는 오락이 되고 부자일 때는 지식이 되고 고통스러울 때는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책을 가까이 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 마음의 양식을 가득 채웁시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다른 사람을 바르고자 하거든 먼저 나를 바르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배우고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고자 하거든 먼저 내가 베풀라. 그러하면 나의 구하는 바를 다 이루는 동시에 자타가 고루 화함을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4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해산 진정덕 아버님의 법호 수여를 축하하고 자녀들을 국가사회에 반듯한 일원으로 길러주시고 보은하며 살아가게 해주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전타원 진선원 교무, 시산 진문진 교무, 진선윤, 진상희, 진상현, 오남매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하냐 바람일따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모제 사바 아제 아제 바라

0: 설명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혼염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기연편 11장 전서 7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보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미요.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미요.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개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여타원 여근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대종사님을 스승님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주세불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법문 새기고 싶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은 것이다. 1월이 중천에 솟으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지고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시며 만생령에게 인연작보고 길도 널리 열어주심으로 주세불의 빛은 1월보다 승하고 주세불의 빛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다. 선회록 주세불지장 제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주세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세불이 출현하셨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주세불의 위덕을 크게 드러내 주신 법문이십니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대종사님을 그리워하며 올해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불 부처님으로 우리가 먼저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1929년 당시 일본 식민지로 억압받고 있는 우리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아침나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를 써서 우리나라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등불은 주세불 부처님 대종사님이요. 다시 켜지는 날은 정신문명을 크게 열어주는 이런데도 정법이 꽃피는 예언이라는 시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원불교 어린이 부패를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교무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사를 노트에 연필로 적었던 성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성가입니다. 그 가사는 영산 춘풍 다시 불어 우담 바라꽃이 피니 악도 중생 건지고자 대종사님 나시었네. 이런데도 드러내사 천만살이 통일하니 시방 삼계 어느 법이 이 법 외에 또 있는가. 좌우통달 제도문을 개한없이 열었으니 무량세계 무량중생 이 법은에 다 즐기네. 후렴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종사님 찬송하세 영겁에서 영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가 6장 대종사님 찬송가입니다. 오늘은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서 동생과 함께 이 성가를 부르니 아버지께서 우담바라가 뭔지 알고 부르냐 하셨습니다. 아니, 아빠,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이니까 몰라요. 아버지께서 그것은 실제 있는 꽃이 아니라 부처님의 큰 자비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상을 영산회장이라고 합니다. 새 부처님께서 1891년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 땅 영산에 탄강하시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장하시면서 자수자각으로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은 신령령 빛광 지명이지만 한 근원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영산에서 대각하시고 법을 펴시니 삼천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희미해질 즈음 다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새 법을 내셨다는 뜻으로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 왔다입니다. 새 주세불께서 없던 진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시 반본하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 법을 펴신 것입니다. 우담바라는 상징의 꽃입니다. 새 부처님의 대원 정각을 표현해 주신 은유법입니다. 과거 불법이 왜 희미해졌을까요? 어느 절에 금방물 부처님 배꼽에 우다마가 피었다고 그 절을 순례하고 그 꽃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담바라는 풀잠자리 알이라고도 하고 청동에 피는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참다운 우담바라를 보러 원불교로 오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 부처님 대종사님 대각으로 태어난 일원의 진리를 교법으로 편찬한 정전이 우담바라이며 일원화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받들고 실천해서 생활의 은혜를 낮추면 일원화를 피웠다고 할수 있겠죠. 제3대 종보법사님이셨던 대산 종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시를 써서 우리가 성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꽃이 피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늘 땅 가득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참 평화가 오리라. 개벽이 되리, 개벽이 되리, 참 개벽이 되리라. 한마디로 성불하여 부처 행을 낮추면 우담바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핍박으로 암울할 때에 돌아오는 세상은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중생을 제도할 교법을 짤큰 틀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즉, 교법의 핵심은 정신 개벽, 정신 세력 확장의 길을 밝히는 일원상 진리를 드러내고 사은의 구세 윤리와 사막의 용심법, 공급길을 밝히는 중생 제도의 교법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글로 편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세불 부처님의 대자비심이십니다. 100년 전에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하신 새 부처님의 해안이십니다. 또한 전망품 23장에 정신적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 즉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하신 말씀이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어서 정말 놀랍고 부지런히 이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서원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세불이 출현하시면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다.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르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진다는 말씀을 지금 세상에 대조해 봅시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방탄소년의 아리랑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세계 각국에서 아미들이 한국이라는 곳을 마치 이웃집 가듯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16개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각 나라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의 열기도 세계 각 나라 사람들 개개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함께 공감하는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공연이 지구촌 구석구석 인류 우울함을 밝게 해주는 광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세계인의 손바닥에서 영화 보듯이 지켜보면서 세계의 인심이 옳고 그름을 심판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죄를 짓고 무엇이 들어서 전쟁을 하는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상무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위험천만한 불안한 현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서 건설한 인류 문화, 재산, 건물 피해, 중요한 다리를 끊어서 피와 같이 세계를 돌고 있는 원유 길을 막는 일,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무지한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진리의 밝음이 곧 전쟁을 지켜보는 세계 사람들이며 지극히 공정한 올바른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밝고 바른 판단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몇 달, 몇 년 후에 박물 장사가 이 집 저 집 물건 팔러 다니면서 옛날 옛적에 우리 모든 이야기 하려면 옛날 옛적이 처음 시작이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보를 모르니 어둡지요. 그야말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밝혀지고 보여지는 이것이 천년의 어둠이 일시에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주세불이 출현하신 것 맞지요. 두 번째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심이 무엇일까요? 돌고 도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즉, 불생불멸하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원정각 깨달음을 대종경 서품 1장에서 만유가 한 채성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려탄 깃들을 지었도다 하시고 일원상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뜻을 배우고 실천하면 만생령의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는 것이 현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고 범하제비는 한 달만 알듯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한 생만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밝은 지혜를 얻었다 하리요. 우주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세불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에게 인연작복의 길도 널리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작복은 인연을 맺어주고 복을 짓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깨달음의 일성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분 어머니가 낳은 여러 자녀들의 관계를 형제라고 합니다. 만유가 한 체성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한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니 우주 만유가 한 형제입니다. 정전 사은장에서 한 동포라고 하셨고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생명 유지의 근원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인연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연을 찾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이 없어서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유가 한 형제의 인연이며 이 형제인 동포들은 서로서로 주고받는 은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우주만물이 모두 다 부처님이요 이를 처처불상이라 하며 모든 부처님을 대하는 그일 그일마다 감사불공으로 복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만큼 인연작복의 길을 크고 원만하고 널리 열어주신 부처님이 또 계실까요? 저는 이 법을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데도 교법 그대로가 주세부로 자비요 참 우담바라입니다. 일체 중생이 널리 이 은혜를 입어서 밝고 은혜롭게 산다면 주세부로 빛은 일월보다 승하고 주세부로 공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지요. 확실히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십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며 세계에 알리는 선도자가 됩시다. 먼저 알아보고 눈이 밝아서 경전을 알아보고 귀가 밝아서 법문을 듣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마음공부 잘하여 이 참담하고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어서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반갑습니다. 원불교 군종교구장 문정석 교무입니다.
2: 왕산종보사님의 신년 법문 중 공의심으로 모두가 잘 사는 조화로운 세상을 건설하자고 말씀하시고, 공의심은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평등 세상의 바탕이며 이웃을 배려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나눔이란 물질 나눔보다 이웃의 삶을 살피는 선행과 배려의 마음 나눔이며, 마음 나눔은 이웃의 큰 희망이 되고 공동체의 따뜻한 숨결이 될 것입니다.
1: 6월은 호국보원의 달이기도 합니다.
2: 국가를 위해 오직 공익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신 호국영령들과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웅들에게 감사와 살핌의 마음을 전한다면 공익심의 생명력은 커질 것입니다. 한마음 나눔으로 세상을 품에 안는 청취자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0: 은혜로운 평등 세상 함께 만들자. WBS 연중 캠페인이었습니다.

0: 정산종사 이성신에게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호대하면 모든 경계가 스스로 평온해지나니 이것이 곧 낙원의 길이요 심량이 협소하면 모든 경계가 사면을 위협하나니 이것이 곧 고해의 길이라 고락이 다만 자신의 견지 여하에 있나니라 하시고 지성으로 도덕을 닦으면 탄탄한 앞길이 열리리라 하심이러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응기편 39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교도들의 신심, 공심, 공부심이 날로 향상되기를 기원하는 경타원 박원도 교무의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기분 좋은 12시. 반갑습니다. 기분 좋은 12시 김희연입니다. 주말 기분 좋은 12시는 추억의 90년대 음악부터 2000년대 음악을 논스톱으로 2시간 동안 전해드립니다.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추억의 음악 속으로 한번 떠나볼까요? 기분 좋은 12시 출발합니다.

0: 재벌, 국회의원, 고급 공무원, 장성, 장차관. 이 다섯 도둑놈을 비판한 김지아 씨 오적으로 56년 전에 강제 폐간된 대한민국 대표 잡지 사상계. 2026년에 신오적을 들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복간 사상계가 찾은 신오적, 새로운 다섯 도둑놈들. 어떤 놈들인지 서점에서 찾아보세요. 좋은 세상 만드는 사상계.
1: 군복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WBS.
1: Yeah, what are my listeners? You're tuning to WBS, 원음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로 들을 수 없는 분들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설치하시면 언제 어디서나 저희 WBS 원음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후 국내 제조사에서 출시된 신규 스마트폰에서는 데이터를 이용하지 않고도 FM 라디오를 직접 수신해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세요.

추억의 음악이 함께하는 기분 좋은 12시, 매일 낮 12시부터 2시까지 2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산불을 예방합시다. 봄철 건조기,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바로 산불입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일어나므로 산행을 할 때에는 산불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라이터나 버너 등 인화물질 반입을 금지하시고 산 속에서는 흡연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달리는 열차나 자동차 창밖으로 담뱃불을 버리는 것도 안 됩니다. 또 농촌의 경우 산림에 인접한 논 밭두렁 태우기, 농산 폐기물 소각 등도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계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산인 산림, 우리의 작은 관심으로도 충분히 지킬 수 있습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0: WBS
1: 원음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HLQJ

기억 속에서 잊혀진 노래를 다시 발견하면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 들죠. 오늘도 학창시절 친구와 마주친 것처럼 즐거운 추억 떠올리면서 WBS 원음방송 기분 좋은 12시와 행복한 2시간 보내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원음 방송의 가요 프로그램 기분 좋은 12시 주말 프로그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부터 최신 가요까지 참 좋은 가사와 멜로디의 가요들을 선곡해서 보내드리는데요. 평일 12시 생방송 기분 좋은 12시에서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기분 좋은 12시예요.

주말에 기분 좋은 만남, 기분 좋은 12시.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저와 함께하고 계신가요? 혹시 조금 우울하고 걱정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만큼은 잠시 그 마음 내려놓고 추억의 음악들과 함께하시며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교의품 23장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분 좋은 12시 듣고 계십니다. 기분 좋은 1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어요.

기분 좋은 12시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2시간 추억의 음악 들으면서 행복한 기분 만끽하셨나요? 네, 남은 시간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정오에 다시 찾아올게요.

더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 묻거든 채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0: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물놀이 안전수칙을 지킵시다. 음주 후 수영할 때 사고 발생 위험이 크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고자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합니다.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수영 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물의 깊이는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깊어지는 곳은 특히 위험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장대, 튜브, 스티로폼 등 주위의 물건들을 이용한 안전 구조를 합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사는 비하건대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것과도 같고 숨을 들이쉬었다 내쉬었다 하는 것과도 같고 잠이 들었다 깼다 하는 것과도 같나니 그 조만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치는 같은 바로서 생사가 원래 둘이 아니요 생멸이 원래 없는지라 깨친 사람은 이를 변화로 알고 깨치지 못한 사람은 이를 생사라 하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8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오석빈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며 가족으로 함께한 세월에 감사하며 새회상 새인연으로 다시 오길 기원하는 성영진, 오경화, 오문성, 장세연, 손영의 가족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가수 박상철입니다. 트로트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트로트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신나는 음악나들이 심쿵 2시 지금 출발합니다.

0: 신앙시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WBS 원음방송 심쿵 2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나는 트로트와 함께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 보내세요.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에는 없애기에 노력하지만은 없을 때에는 다시 장만하기에 분주하나니 그러므로 그 생활에 근심과 걱정이 다할 날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9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전무 출신 권장 부인들의 침묵 수양 단체로 정토회를 조직하라 하시며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터전이 발라야 만물이 올바른 화육을 얻고 내조와 권장이 튼튼하여야 교단의 일꾼들이 사심 없는 봉공을 하게 되나니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땅이 그 기운을 바르게 하면 지상의 만물이 다 바른 생성을 얻을 것이요 아내가 그 권장을 바르게 하고 어머니가 그 감화를 바르게 하면 그 남편 그 자녀가 바른 활동과 바른 성장을 얻을 것이니 이것이 곧 교단을 바르고 세계를 바르는 바탕이 되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29장 법문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에 만나는 WBS 원음방송 심쿵두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로트와 원불교 법문 말씀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도에 발원한 사람은 짧은 시일에 속히 이루기를 바라지 말라. 잦은 걸음으로는 먼 길을 걷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으로는 큰 도를 이루기 어렵나니 저 큰 나무도 작은 싹이 썩지 않고 여러 해 큰 결과요. 불보살도 처음 발원을 퇴전하지 않고 오래오래 공을 쌓은 결과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10장 법문입니다.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마음을 나눕시다. 물질을 나누면 반이 되지만 마음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마음에 품은 작은 불씨 하나가 둘이 되고 셋이 되면 세상은 따뜻하게 빛납니다. 이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주는 것,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죠. 마음을 나누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굳은 얼굴을 활짝 펴고 상대방에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 우리네 사는 세상을 아름답고 넉넉하게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마음을 나누는 일, 지금 실천해 보세요.

0: 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 인생의 가치가 그 마음이 바르고 바르지 못한 데에 달려 있으며 가정과 사회, 국가 또한 그 지도자들의 마음 여하로 흥망과 성쇠가 좌우되나니 교단의 지도자들은 반드시 정심에 입각하여 모든 일을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자신들도 신망을 잃지 않을 것이요 대중이 미로에 방황함이 없이 참다운 수행과 공덕을 쌓아서 이 회상이 무궁하게 발전하리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독편 56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심쿵과 원불교 본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2시 3부의 문이 열렸습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100원이 드는 샵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신청해주신 음악으로 더 풍성해지는 시간 심쿵 2시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333.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0: 힌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3: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7264번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성공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WS 원음방송 심쿵 2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의 트로트 신청곡으로 꾸며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카카오톡 채널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에서 친구 추가하시면 1대1 채팅으로 신청곡 보내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공것이라 하면 좋아만 하고 그로 인하여 몇 배 이상의 손해를 받는 수가 있음을 알지 못하나 지혜 있는 사람은 공것을 좋아하지도 아니하려니와 그것이 생기면 다 차지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곳에 나누어 써서 재앙이 따라오기 전에 미리 액을 방비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7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 있는 사람이 강적 만나기 쉽고 재주 있는 사람이 일 그르치기 쉽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8장 법문입니다.

0: 신나는 트로트로 감성 충전, 활력 충전. 성인 가요와 법문으로 함께하는 WS 원원 방송 힙곡 2시.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 2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 2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제가 스스로 높은치 않은 사람은 반드시 낮아지고 항상 남을 이기기로만 주장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3장 법문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그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가수 박상철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잘하는 하루 보내세요.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은 하늘 사람을 보았는가? 하늘 사람이 하늘나라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요 저 어린이들이 바로 하늘 사람이니 저들은 마음 가운데 1호의 사심이 없으므로 어머니를 통하여 철록이 나오나니라. 그러나 차차 사심이 생기면 철록도 따라서 그치게 되나니 수도인들도 사심만 없고 보면 한량 없는 철록이 따르지만은 사심이 일어나면 철록길이 따라서 막히게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수행품 35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WBS 맑고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나른한 오후를 깨워줄 좋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십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최신가요 신청곡들로 꾸며드립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신청곡을 보내주세요. 주말에 만나는 편하고 즐거운 음악나들이 심쿵내시 지금 시작합니다.

0: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1: 세상을 바꾼 광고 광고인 데이비드 오길비.
2: 시속 60마일의 차 안에서 가장 큰 소음은 시계 소리이다. 그가 쓴 이 문장 하나로, 그가 만든 이 광고 한 편으로 차는 더 팔렸고, 더 많은 차를 생산하기 위해 공장은 더 커졌으며, 그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일자리는 더 많아졌다. 그리고 다시 차는 더 많이 팔렸다.
1: 광고, 경제를 움직입니다. 광고 사랑 캠페인은 세상의 모든 광고와 함께합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 방송광고 발전협의회. 지역

WBS 원음방송 심쿵 내시와 함께 즐거운 시간 만들고 계신가요? 오늘 같은 날 꼭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 8970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톡 채널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우측 상단에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친구 검색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원음방송 라디오 또는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면 친구 추가 후 1대1 채팅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내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인정이 과하면 착심이 되나 적당하면 바로 그것이 덕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3장 법문입니다.

해도 좋겠어. 널 잊고 살 수만 있다면 쉴 새 없는 눈물을 잠근 채 나의 그리움을 거둔 채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4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 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진이는 마음에 거짓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참으로 나타나고 성인은 마음에 상극이 없는지라 모든 행사가 다 덕으로 나타나나니 그러므로 진이는 언제나 마음이 발라서 삿됨이 없고 성인은 언제나 마음이 안원하여 괴로움이 없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8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아버지 열반 이후 여장부로 7남매를 사랑으로 품어주신 오치순 치원 시어머니께 감사드리며 심신의 평안과 건강한 삶을 기원하는 며느리 윤희선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심쿵 4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이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으로 듣고 싶은 최신 가요를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심쿵 4시 3부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말 오후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신가요와 원불교 법문이 함께하는 이 시간,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1: 전 이창이 묻기를,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하여 어떠한 어른이 제일 큰 발견을 하여 주셨나이까? 답하시기를, 제일 큰 은혜를 발견하여 주신 어른이니라. 또 묻기를, 어떠한 사이에 큰 원수가 맺어지나이까? 말씀하시기를, 가장 가까운 사이에 큰 원수를 짓기 쉽나니 가까운 사이일수록 조심할지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응기편 16장 법문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심쿵내시를 듣고 계십니다. 심쿵내시의 선곡 내용은 WBS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창에 원음방송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못 당할 일은 남도 못 당하는 것이요 내게 좋은 일은 남도 좋아하나니 내 마음에 섭섭하거든 나는 남에게 그리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거든 나도 남에게 그리하라 이것은 곧 내 마음을 미루어 남의 마음을 생각하는 법이니 이와 같이 오래오래 공부하면 자타의 간격이 없이 서로 감화를 얻으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2장 법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심쿵 내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WBS 원음방송 들으실 수 있는 주파수 알려드릴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은 104.9, 대구 경북은 98.3, 광주 전남은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MHz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라디오 듣기 어려우시다면 원음방송 어플을 이용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한 심쿵 내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으로 전해드린 노래들은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런 세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마음껏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한 제자 여쭙기를 어떠한 것을 큰 도라 이르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요,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르나니. 그러므로 우리의 일원 종지와 사은사요 삼학팔조는 온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가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2장 법문입니다.
7: 이 말씀은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사은에 감사하고 보은하며 살아가라고 키워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의 손자녀 일동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아름다운 인생. 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인생 이동훈입니다. 추억이 가득 담긴 옛 가요를 들으면서 깊어가는 삶의 낭만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인생. 주말에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곡들을 모으고 모아서 노래로만 가득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겨운 옛 가요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시죠. 그럼 출발합니다.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0: 민간시인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매일 저녁에 만나는 정다운 음악 친구 아름다운 인생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가져 내 가왔나 바람도 차고 달빛도 차고 이슬마저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정산종사 모든 의식에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개 묵상으로 신고를 올리는 것이요. 대중적 의식에는 대중의 신고 내용을 통일하기 위하여 설명 기도를 올리게 되는 것인바. 의식에서 예문에 의하여 신고하는 방법은 주례자나 대중의 대표한 사람이 예문을 설명 기도로 하면 대중은 일제히 그 기도에 정신을 집중하고 있다가 끝나면 마음으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하고 마치는 것이며 각 예문은 표준으로 한 예를 보인 것인 즉 혹 예외로 신고할 일이 있을 때에는 경우에 따라 가감하여 쓸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예도편 10

0: 그때 그 시절 추억과 낭만이 살아 숨쉬는 곳. 여기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주말 저녁에도 어김없이 아름다운 인생을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인생을 도와주시는 분들과 선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경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 고창의 마을 어르신들이 진심을 담아 만드는 고창 100년 영농조합에서 무카페인, 무탄닌, 연잎향차 선물세트, 프리미엄 인사텐 골드 한 박스, 논산시 선정 착한 명품 가게 강경 이화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모겐 모가사탕을, 그리고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빨간 그라스를 높이 졸려 부부라보 부부라보 사랑의 밤은 깊어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나의 법을 붓으로 쓰고 입으로 말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도 중한 일이나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만고 후세에 이 법통의 길이 끊기지 않게 하는 것은 더욱 중한 일이니 그러하면 그 공덕을 무엇으로도 가히 헤아리지 못하리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부처품 18장 말씀.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누구에게나 별처럼 반짝이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할 시간. 아름다운 인생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0: 대한민국의 미래는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와 원음방송이 함께합니다.
1: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산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매일 저녁에 만나는 옛 가요 전문 프로그램.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의 아름다운 인생을 듣고 계십니다.

흘러간 옛 가요와 함께 그 시절 어떤 소중한 추억들이 지금 여러분 곁을 찾아왔을까요? 부디 잠시나마 고단함을 잊게 해줄 아름답고 행복한 기억들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WBS 원음방송 라디오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MHz로 들으실 수 있고요. 부산 경남 지역은 104.9, 대구 경북 지역은 98.3, 광주 전남 지역은 107.9, 그리고 전북 충남 지역에서는 FM 97.9MHz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세계를 놀라게 할 북극 항로. 그 중심에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나요?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위원장 성현우였습니다. 부울경의 미래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운영위원장 성현우입니다. 북극 항로의 핵심지는 어디일까요? 대한민국 해양 수도권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북극 항로를 품고 세계로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뭉칩시다.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본교의 설립 동기는 과학의 문명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물질 문명을 선용하기 위하여 그 구하는 정신과 사용하는 정신을 바로 세우자는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경의편 2장 법문입니다.

0: 이 노래 언제 들었더라?
1: 02-731-7234.
2: 이 번호 어떻게 알았지?
1: 라디오로 흘러나온
3: 이멘트 많이 들어봤는데
1: 집중해서 듣지 않아도 애써 기억하지 않아도 듣다 보면 따라하게 되고 듣다 보면 외우게 되고 듣다 보면 하고 싶어지는 라디오 광고 일상 속 소소한 재미이자 생활 속 요긴한 정보가 됩니다.
4: 라디오 세상 열기 캠페인은 여러분과 세상 모든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광고 문의는 02-731-7234, 7264번입니다.

用锁一打车上有一用锁一打乌龙乌龙乌龙乌龙车上锁匙七个七个七个七个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저녁 시간의 동반자 아름다운 인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라디오가 없어도 또 이동 중에 각 지역 주파수를 몰라도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WBS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죠. 스마트폰으로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앱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되고요. 언제 어디서나 맑고 밝고 훈훈한 우리 WBS 원음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아름다운 인생 오늘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감사하고 보은하는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부산 경제를 살립시다.
2: 반갑습니다. 부산경제신문사 오다겸 대표입니다. 한태평양의 관문, 부산에서 태평양으로, 유라시아로, 우리나라 무역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동남권 경제. 우리 지역의 상근을 살리고 지원하여 부산경제를 더욱 빛나는 미래로 이끌어 나가도록 합시다. 동남권, 부산경제를 살립시다. 부산은 세계 속의 미래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뛰는 희망의 시작. 부산경제신문이 함께합니다.
1: 이 캠페인은 동남권 경제 대변지 부산경제신문과 함께합니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잘 참기가 어렵나니 참고 또 참으면 영단이 모이고 꾸준히 하기가 어렵나니 하고 또 하면 마음에 힘이 쌓여 모든 일에 자제함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품편 46장 법문입니다.

이 말씀은 원음 방송에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의 복회가 증진되고 건강과 원하는 바와 사업들이 원만히 성취되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반갑습니다. 김민성 교무입니다. 지금부터 WBS 원음 방송 일요 법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신불 전에 헌배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법신불 전에 대례로 사배를 올리겠습니다.

다녀 바라밀다 신경 관자재보살 행시

0: 드리겠습니다. 모두 두손 모아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1: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진리의 혼염 속에서 순간순간 감사와 은혜를 찾아 일 속에서도 공부심을 챙기며 생활해 오다가 오늘 원음방송 TV 예외에 함께하게 되오니 감사하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의 주변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헤쳐나가기에 버거운 환경과 몸과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이 많이 있나이다. 그들을 위해 마음 모으오니 아픔을 이겨낼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을 같이 나누며 손잡아주고 힘을 주는 이웃이 그들 곁에 가까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들도 동포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보은행을 하도록 노력하겠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새로운 한 주도 온전한 마음을 잘 챙기며 불보살의 행을 낮출 수 있도록 호념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법어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들 법문은 정산종사법어 귀연편 11장 전서 762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그 첫째는 일원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일원에 통합하여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케 하여 주셨으미요.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시어 인간과 인간 사이의 윤리뿐 아니라 천지, 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의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미요.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맞은 원만한 대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습니다. 아직도 대종사를 참으로 아는 이가 많지 않으나 앞으로 세상이 발달하면 할수록 대종사께서 새 주세 부리심을 세상이 고루 인증하게 되리라.

0: 일상 수행의 요법을 외우며 각자의 마음과 생활을 대조하겠습니다.
1: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 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0: 설법이 있겠습니다. 오늘 설법은 여타원 여근영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1: 반갑습니다. 6월을 맞이하면서 대종사님을 스승님 했는데 올해는 더욱더 주세불로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이 느껴지기도 해서 주세불로 오신 우리 대종사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법문 새기고 싶습니다. 먼저 법문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은 것이다. 1월이 중천에 솟으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지고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시며 만생령에게 인연작복의 길도 널리 열어주심으로 주세불의 빛은 1월보다 승하고 주세불의 빛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다. 선해록 주세불지장 제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내가 주세불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주세불이 출현하셨다는 것을 암시하시고 주세불의 위덕을 크게 드러내 주신 법문이십니다. 요즘 한국의 위상이 세계에 크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6월을 맞이하여 대종사님을 그리워하며 올해는 스승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세불 부처님으로 우리가 먼저 받들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집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르는 1929년 당시 일본 식민지로 억압받고 있는 우리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동방의 아침나라,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시대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시를 써서 우리나라에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 등불은 주세불 부처님 대종사님이요. 다시 켜지는 날은 정신문명을 크게 열어주는 이런데도 정법이 꽃피는 예언이라는 시 같습니다.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원불교 어린이 부패를 나갔습니다. 그 시절에는 칠판도 없고 책상도 없는 법당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교무님께서 불러주시는 가사를 노트에 연필로 적었던 성가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깊은 울림을 주는 성가입니다. 그 가사는 영산 춘풍 다시 불어 우담 바라꽃이 피니 악도 중생 건지고자 대종사님 나시었네. 이런데도 드러내사 천만살이 통일하니 시방 삼계 어느 법이 이 법 외에 또 있는가. 좌우통달 제도문을 개한 없이 열었으니 무량세계 무량중생 이 법은에 다 즐기네. 후렴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종사님 찬송하세, 영겁에서 영겁으로 찬송하고 찬송하세, 성가 6장 대종사님 찬송가입니다. 오늘은 가사만 읽어도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집에 돌아가서 동생과 함께 이 성가를 부르니 아버지께서 우담바라가 뭔지 알고 부르냐 하셨습니다. 아니, 아빠. 그냥 받아 쓰기만 한 것이니까 몰라요. 아버지께서 그것은 실제 있는 꽃이 아니라 부처님의 큰 자비를 비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부처님의 상을 영산회장이라고 합니다. 새 부처님께서 1891년 5월 5일 전라남도 영광 땅 영산에 탄강하시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성장하시면서 자수자각으로 1916년에 대각을 이루셨습니다. 영광은 신령령 빛광 지명이지만 한 근원의 진리를 표현합니다. 영산에서 대각하시고 법을 펴시니 삼천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의 정법이 희미해질 즈음 다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새 법을 내셨다는 뜻으로 영산회상 봄소식이 다시 왔다입니다. 새 주세불께서 없던 진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원시 반본하는 새로운 세상에 맞는 새 법을 펴신 것입니다. 우담바라는 상징의 꽃입니다. 새 부처님의 대원 정각을 표현해 주신 은유법입니다. 과거 불법이 왜 희미해졌을까요? 어느 절에 금방물 부처님 배꼽에 우다마가 피었다고 그 절을 순례하고 그 꽃을 보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여 관광객이 많이 몰린다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우담바라는 풀잠자리 알이라고도 하고 청동에 피는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참다운 우담바라를 보러 원불교로 오셔야 하는데 말입니다. 새 부처님 대종사님 대각으로 태어난 일원의 진리를 교법으로 편찬한 정전이 우담바라이며 일어나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받들고 실천해서 생활의 은혜를 놔두면 일어나를 피웠다고 할수 있겠죠. 제3대 종보법사님이셨던 대산 종사님께서는 아래와 같은 시를 써서 우리가 성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하늘꽃이 피네. 여기저기, 여기저기, 하늘 땅 가득하니 평화는 오리, 평화는 오리, 참 평화가 오리라. 개벽이 되리, 개벽이 되리, 참 개벽이 되리라. 한마디로 성불하여 부처 행을 놔두면 우담바라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핍박으로 암울할 때에 돌아오는 세상은 위 없는 도덕이 굉장히 발전되어 인류 정신을 문명시키고 물질 문명을 지배할 것이며 물질 문명은 도덕 발전의 도움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만 중생을 제도할 교법을 짤큰 틀을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즉, 교법의 핵심은 정신 개벽, 정신 세력 확장의 길을 밝히는 일원상 진리를 드러내고 사은의 구세 윤리와 사막의 용심법, 공급길을 밝히는 중생 제도의 교법을 누구나 쉽게 배우고 실천하도록 한글로 편찬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세불 부처님의 대자비심이십니다. 100년 전에 한글의 우수성을 간파하신 새 부처님의 해안이십니다. 또한 전망품 23장에 정신적 방면으로 장차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제일 가는 지도국이 될 것이니 지금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어변성룡, 즉 물고기가 변해서 용이 되어가고 있나니라 하신 말씀이 예언이 아닌 현실이 되고 있어서 정말 놀랍고 부지런히 이 공부에 매진해야겠다는 서원을 다짐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세불이 출현하시면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주세불이 이 세상에 출현하심에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른 것과 같다. 1월이 중천에 솟아오르면 천년의 어둠이라도 일시에 밝아진다는 말씀을 지금 세상에 대조해 봅시다. 요즘은 세계가 하나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요? 방탄소년의 아리랑 공연이 광화문에서 열리는데 세계 각국에서 아미들이 한국이라는 곳을 마치 이웃집 가듯이 찾아왔습니다. 세계 16개국 순회 공연을 하는데 그 뜨거운 열기를 우리는 각 나라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실시간 볼 수 있습니다. 이 감동의 열기도 세계 각 나라 사람들 개개인의 휴대폰으로 실시간 함께 공감하는 그야말로 세계가 하나 되고 있습니다. 아리랑 공연이 지구촌 구석구석 인류 우울함을 밝게 해주는 광명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을 하는데 세계인의 손바닥에서 영화 보듯이 지켜보면서 세계의 인심이 옳고 그름을 심판합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모습은 누가 죄를 짓고 무엇이 들어서 전쟁을 하는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살상무기가 허공을 가르며 날아다니는 위험천만한 불안한 현실, 얼마나 많은 자원을 들여서 건설한 인류 문화, 재산, 건물 피해, 중요한 다리를 끊어서 피와 같이 세계를 돌고 있는 원유 길을 막는 일, 생명을 무참하게 학살하는 무지한 죄를 짓고 있는 현상을 진리의 밝음이 곧 전쟁을 지켜보는 세계 사람들이며 지극히 공정한 올바른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밝고 바른 판단이 있을까요? 과거에는 옆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도 몇 달, 몇 년 후에 박물 장사가 이 집 저 집 물건 팔러 다니면서 옛날 옛적에 우리 모든 이야기 하려면 옛날 옛적이 처음 시작이었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정보를 모르니 어둡지요. 그야말로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밝혀지고 보여지는 이것이 천년의 어둠이 일시에 밝아진다는 것이지요. 주세불이 출현하신 것 맞지요? 두 번째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도 밝게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무명심이 무엇일까요? 돌고 도는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즉, 불생불멸하는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모르고 내 멋대로 사는 것이 무명심입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원정각 깨달음을 대종경 서품 1장에서 만유가 한 체성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봉의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려탄 깃들을 지었도다 하시고 일원상을 그려주셨습니다. 이 뜻을 배우고 실천하면 만생령의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는 자비가 될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사는 것이 현생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대종사님께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알고 범하제비는 한 달만 알듯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한 생만 있다고 생각하니 어찌 밝은 지혜를 얻었다 하리요. 우주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라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를 드러내 주시어 만생령의 두터운 무명심을 밝게 비춰주시는 주세불이십니다. 세 번째로는 주세불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만생령에게 인연작복의 길도 널리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작복은 인연을 맺어주고 복을 짓는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대종사님은 깨달음의 일성에서 만유가 한 체성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분 어머니가 낳은 여러 자녀들의 관계를 형제라고 합니다. 만유가 한 체성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한 몸에서 나온다는 것이니 우주 만유가 한 형제입니다. 정전 사은장에서 한 동포라고 하셨고 우주 만물이 서로서로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근본적으로 생명 유지의 근원임을 밝혀주셨습니다. 이보다 더 많은 인연을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인연을 찾게 해주시고 우주 만물이 없어서는 나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없습니다. 만유가 한 형제의 인연이며 이 형제인 동포들은 서로서로 주고받는 은혜 부처님입니다. 그러니 우주 만물이 모두 다 부처님이요 이를 처처불상이라 하며 모든 부처님을 대하는 그일그일마다 감사불공으로 복록의 길을 열어주셨으니 이만큼 인연작복의 길을 크고 원만하고 널리 열어주신 부처님이 또 계실까요? 저는 이 법을 알고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이런데도 교법 그대로가 주세부로 자비요 참 우담바라입니다. 일체 중생이 널리 이 은혜를 입어서 밝고 은혜롭게 산다면 주세부로 빛은 일월보다 승하고 주세부로 공은 천지보다 승한 것이지요. 확실히 대종사님은 주세불이십니다. 그러니 대종사님을 주세불로 모시며 세계에 알리는 선도자가 됩시다. 먼저 알아보고 눈이 밝아서 경전을 알아보고 귀가 밝아서 법문을 듣는 복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 마음 공부 잘하여 이 참담하고 혼탁한 세상의 등불이 되도록 어서 어서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WBS 원음방송 일요법회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복되고 은혜로운 한 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쉿! 나만 알고 싶은 우리 동네 작은 가게들 하나쯤 있다면 그 가게 암컷 이용하고 응원해주세요. 동네 가게를 이용할수록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세상 가장 쉬운 응원. 같이 가요. 작은 가게로.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5: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식물들은 뿌리를 땅에 박고 삶으로 그 씨나 뿌리가 땅 속에 심어지면 시절의 인연을 따라 싹이 트고 자라나며 동물들은 하늘에 뿌리를 박고 삶으로 마음 한 번 가지고 몸 한 번 행동하고 말 한 번 한 것이라도 그 어빈이 허공 법계에 심어져서 제각기 선악의 연을 따라 지은 대로 과보가 나타나나니 어찌 사람을 속이고 하늘을 속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과품 3장 말씀입니다.
7: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반갑습니다. 가수 주리스입니다.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1부와 2부에서는 원불교 법문 말씀과 함께 성인 가요를 전해드립니다. 몸과 마음의 편안한 휴식 시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출발합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께서 앞으로 밝은 세상에서는 위에서 지도자를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추천을 받은 자가 서로 양보를 하다가 부득이 공심으로 맡게 된다고 하셨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정교편 8장 법문입니다.
1: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WBS 원음 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 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 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선곡표를 확인해 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0: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염주를 굴리는 것은 염주를 세는 데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을 다시 찾아 본심을 회복하는 데 그 뜻이 있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적공편 59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전북에서, 부산에서, 서울에서, 광주에서, 대구에서,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에서 원불교의 세계교화를 위해 쉼없이 달려온 원음방송이 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고 더 멀리 나아가기 위해 원음방송 후원회 원음만방 불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가 듣고 보는 교단의 유일한 방송 원음방송 ARS 후원 전화 060-702-1212 060-702-1212 한 통화 10,000원으로 원음방송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으로 원음방송은 앞으로도 씩씩한 발걸음을 이어가겠습니다.

0: 대종사 선원 해제식에서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무르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드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지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지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해야 할 것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7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하나의 진리와 삼독윤리가 바탕이 되어 세계 평화가 이룩되기를 염원하는 남서울교당 승상 김창규 교도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은혜로운 원불교 법문 말씀과 성행가요가 함께하는 이 시간, 원음방송과 함께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0: Give me love.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재주 있는 사람은 남의 재주를 자기 재주 삼을 줄 아나니 그런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을 흥하게 하고 나라에 있으면 나라를 흥하게 하고 천하에 있으면 천하를 흥하게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3장 법문입니다.
2: 성인가요와 원불교 법문 말씀으로 활력을 충전하는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원음방송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는요. 서울 경기지역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전해드릴게요.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이를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오.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14장 법문입니다.
1: 편안한 마음으로 음악과 법문을 즐길 수 있는 이 시간 WBS 원음방송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매일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진행되는 1부와 2부는 성인가요로 함께합니다. 원음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주파수 안내해드릴게요. 서울 경기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104.9, 광주 전남지역에서는 FM 107.9, 전북 충남 97.9, 대구 경북지역에서는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 소개된 노래들 원음방송 홈페이지에서 선곡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bsi.kr로 접속하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원음방송 검색하신 후 법문에 있는 음악카페 선곡표를 확인해주세요. 몸과 마음에 편안한 휴식을 제공하는 시간 여기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입니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 올리옵나이다. 오늘을 인연으로 거룩한 은혜 속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에게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어 건강하고 슬기롭고 타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나라와 이 세계의 큰 인물로 자라나서 자신들의 삶을 보람되게 이끌어가고 은혜에 크게 보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언제나 크신 은혜와 위력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을 끝으로 이 생의 속박을 벗어나 열반의 길에 들어선 생명들을 위해 청정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크신 광명과 은혜를 주시어 밝고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하시고 불현찾아 이 세상에 다시 돌아와서 못다 이룬 꿈과 포부와 경륜을 실현하는 삶을 맞이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우리가 올리는 이 기도가 밑거름이 되어 우리가 사는 이 지구촌이 무지와 질병과 가난과 전쟁 그리고 불의의 사고들로부터 벗어나 평화와 상생의 세계가 되고 광대무량한 낙원 세상이 되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한 제자 어린아이에게 경박한 말을 쓰는지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어른을 대할 때에는 어른 섬기는 도가 있고, 어린이를 대할 때에는 어린이 사랑하는 도가 있어서 그 경우를 따라 형식은 달라도 저편을 중하게 알고 위해주는 정신은 다르지 않으니 어찌 어린아이라 하여 함부로 하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20장 법문입니다.
1: 이 말씀은 원광 메디컬센터 1층 삼정약국 조수영님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쇠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매사에 허식을 즐기지 말라. 겉으로 화려하고 안으로 보잘것없는 것은 개인, 가정, 사회, 국가를 새망케 하는 근본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8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음 방송 캠페인 바다를 사랑합시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떼어놓고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바닷가에 무심코 버린 생활 쓰레기나 선박에서 방치한 폐오구들로 아름다운 바다가 날로 오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해양에 버려진 쓰레기가 인접 국가의 해안가에서 포착돼 국가적 문제가 되기도 했고, 심각한 오염이 수산자원 서식 환경을 악화시켜 경제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바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바다를 살립니다. 많은 가능성을 제공해주는 바다. 바다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원음 방송 캠페인이었습니다.

음부경에 이르기를 생은 사의 근본이요 사는 생의 근본이라 하였나니 생사라 하는 것은 마치 사시가 순환하는 것과도 같고 주야가 반복되는 것과도 같아서 이것이 곧 우주 만물을 운행하는 법칙이요 천지를 순환하게 하는 진리라. 불보살들은 이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자유하시며 범부 중생은 그 거래에 매하고 부자연 것이 다를 뿐이요 육신의 생사는 불보살이나 범부 중생이 다 같은 것이니 그대들은 또한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으며 각자 자신이 생사 거래에 매하지 아니하고 그의 자유할 실력을 얻기에 노력하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4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하시기를 아랫사람이 윗사람 섬기기도 어렵지만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위하기는 더욱 어렵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법훈편 38장 법문입니다.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진리만 표준을 삼고 나아가라. 진리는 천하가 부수려 해도 부수지 못할 것이나 진리가 아니면 천하가 도우려 해도 바로 서지 못하느니라. 원불교 대산종사법어 교훈편 6장 법문입니다.

0: WBS.
1: WBS.
2: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연합니다. 잠시의 방심이나 실수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소중한 인명은 물론 재산까지 앗아가는 무서운 재난입니다. 하지만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한 사고 대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화재 사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우선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 사고의 유형은 전기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고 가스와 유류, 담뱃불로 인한 화재도 빈번합니다. 전기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전선은 콘센트로 완벽하게 꼽고 문어발식배선은 하지 않으며 전기기구를 구입할 때에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담요와 전열기구를 수시로 점검하는 건 당연하겠죠. 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LPG 용기는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정기적으로 배관과 호스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 가스불을 켜기 전 냄새를 맡아 확인하고 가스 사용 뒤에는 코크와 중간 밸브를 반드시 잠가야 합니다. 화재 사고가 났을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큰 소리로 주위 사람들에게 불이 난 사실을 알리고 신속하게 119에 신고합니다. 그 다음 가스 중간 밸브를 잠그고 전기 스위치를 모두 차단한 뒤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산불 사고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등산을 할 땐 성냥이나 라이터 같은 화기물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취사를 하며 주변 불시 단속을 철저히 합니다. 또 산림과 인접한 곳에선 논밭 두렁 태우기나 쓰레기 소각을 비롯해 화기 취급을 해선 안 되겠죠. 무엇보다 화재 안전은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철저한 예방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화재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 일 없을 때에 일 있을 때를 준비하세요. 원음 방송 재난 예방 프로그램이 함께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산이 많이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크고 깊고 나무가 많은 산에 수많은 짐승이 의지하고 살며 크고 작은 냇물이 곳곳마다 흐르나 그 가운데 가장 넓고 깊은 바다에 수많은 고기가 의지하여 사는 것 같이 여러 사람들이 다 각각 세상을 지도한다고 하나 그 가운데 가장 덕이 많고 자비가 너른 인물이라야 수많은 중생이 몸과 마음을 의지하여 다 같이 안락한 생활을 하게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범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범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5부와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근본되는 법으로 체를 삼고 때에 따라 선후를 가려 물질을 잘 이용하라. 마음의 조화가 큰 것이요 물질의 소유가 큰 것이 아니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무본편 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삼보를 신앙하는 데에도 타력신과 자력신의 두 가지가 있나니 타력신은 사실로 나타난 불과 법과 승을 사실적으로 믿고 받드는 것이요 자력신은 자성 가운데 불과 법과 승을 발견하여 안으로 믿고 수행함이라. 대정경 신성품 8장 말씀입니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를 지선이라 이르고 고와 낙을 초월한 자리를 극락이라 이르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성리품 3장 말씀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WBS 원음 방송 캠페인 강풍에 대비합시다. 강풍 때에는 공사장 근처는 위험합니다. 가까이 가지 맙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을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맙시다.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집 안팎의 전기 수리는 하지 맙시다. 운전 중일 경우 감속 운행합시다. 천둥, 번개가 칠 경우에는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합시다. 송전 철탑이 넘어졌을 때는 119나 시군, 구청 또는 한전에 즉시 연락합시다. 고층 아파트 등 대형 고층 건물에 거주하고 계신 주민은 유리창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젖은 신문지, 테이프 등을 창문에 붙이고 창문 가까이 접근하지 맙시다. 노약자나 어린이는 집 밖으로 나가지 맙시다. 물에 잠긴 도로로 걸어가거나 차량을 운행하지 맙시다.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둡시다.

저 하늘은 무형한 공기와 공기의 결합이요. 이 지구는 작은 먼지와 먼지의 결합이며, 한 방울 두 방울의 물이 대해 장강을 이루었고, 한 사람 두 사람이 세계의 인류를 이루었으며, 억만 거액도 한 푼 두 푼이 그 근본이요. 불보살 성현의 큰 정신도 온전한 한 생각이 모이고 모인 것이라. 무엇이나 합하면 큰 것이요, 거기에서 큰 위력이 생기나니, 남다른 경륜으로 남다른 사업을 뜻하는 이는 반드시 먼저 단결의 위력을 통찰하고 그 대의를 체득하여 단결의 실현에 노력하나니, 우리의 급선무는 단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의 좋은 법문과 음악이 함께하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새벽 시간 좋은 음악들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어드립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으로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정화시켜드리죠.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6부.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음악과 원불교 법문의 만남.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훈편 64장 법문입니다.

0: 좋은 음악과 원불교의 좋은 법문,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까지 숨은 명곡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원불교의 좋은 법문 말씀으로 우리 삶의 자양분을 얻고 있는데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함께 듣고 계십니다.
1: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종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낮게도 하나니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심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그 조종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에 노력할지어다.

0: 90년대 가요부터 2000년대 가요들이 원불교 법문과 함께 만나고 있습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카페 함께 듣고 계시는데요. 원불교의 좋은 법문 이어갑니다. 잠시만 귀 기울여 보세요. 일상에 지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에 휴식을 드립니다.
1: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나무 심기 좋아하는 마음은 덕 있는 마음이니라 하시고 설사 자기 당대의 결과를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후세에 덕을 심는 것이 되므로 여진 있는 도인의 심경이니 나무 심기를 좋아하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근실편 23장 법문입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더블유비에스 원음 방송 캠페인 홍수에 대비합시다. 홍수로 물이 빠져나가고 있을 때 물에서 멀리 떨어집시다. 기름이나 더러운 물로 오염됐을 경우가 많습니다. 흐르는 물에서는 약 15cm 깊이의 물에도 휩쓸러 갈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지역은 도로가 약해져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재난 발생 지역에는 가까이 가지 맙시다.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었을 때는 비누를 이용해 깨끗이 씻읍시다. 집에 도착한 후에는 들어가지 말고 붕괴 가능성을 반드시 점검합시다. 가스, 전기 차단기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집안에 진입하면 가스가 새어서 축적돼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시다. 침투된 오염물에 의해 침수된 음식이나 재료를 먹거나 요리 재료로 사용하지 맙시다. 수돗물이나 저장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한 후에 사용합시다.

도가에서 공부인의 신성을 먼저 보는 것은 신이 곧 법을 담는 그릇이 되고 모든 의도를 해결하는 원동력이 되며 모든 계율을 지키는 근본이 되기 때문이니 신이 없는 공부는 마치 죽은 나무에 걸음하는 것과 같아서 마침내 결과를 보지 못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도 먼저 독실한 신을 세워야 자신을 제도하게 될 것이며 남을 가르치는 데에도 신 없는 사람에게 신심나게 하는 것이 첫째가는 공덕이 되나니라.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원불교 성가와 법문 말씀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여러분께서는 WBS 원음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 7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릇 천하 만사가 다 본말과 주종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잡을 수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인도품 5장 법문입니다.

고즈넉한 세상에 울려 퍼지는 훈훈한 소리,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입니다. 원음 방송은 서울 경기 지역은 FM 89.7, 부산 경남 지역은 FM 104.9, 광주 전남 지역은 FM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FM 97.9, 대구 경북 지역은 FM 98.3MHz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부모 자녀와 같이 무관한 사이라도 자기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지도하면 그 지도를 잘 받지 아니하고, 부부와 같이 친절한 사이라도 내가 실행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권면하면 그 권면을 잘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남을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내가 실행하는 데 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도품 22장 법문입니다.

법문이 있는 음악 카페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WBS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 전용 어플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이 클수록 지닐 사람이 지녀야 오래 가나니 만일 지니지 못할 사람이 가지고 보면 그것을 엎질러 버리든지 또는 그로 인하여 재앙을 불러들이게 되나니라.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복을 지을 줄도 알고 지킬 줄도 알며 쓸 줄도 알아서 아무리 큰 복이라도 그 복을 영원히 지니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정경 인과품 19장 법문입니다.

부부의 돈은 첫째 화합이니 부부가 서로 경애하고 허물을 서로 용서하며 사업을 서로 도와서 끝까지 알뜰한 벗이 되고 동지가 될 것이요. 둘째는 신의니 부부가 서로 그 정조를 존중히 하고 방탕하는 등의 폐단을 없도록 하며 세상에 드러난 큰 죄가 아니고는 어떠한 과실이라도 관용하고 끝까지 고락을 함께 할 것이요. 셋째는 근실이니 부부가 서로 자립하는 정신으로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생활해 넉넉한 가정을 이루며 인륜에 관한 모든 의무를 평등하게 지켜나갈 것이요. 넷째는 공익이니 부부가 합심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서로 충실히 이행하며 사선사업이나 교화, 교육사업 등에 힘 닿는 대로 협력할 것이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세전 부부의 도입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방송하는 부산 원음방송입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호출부호 HLQJ, 주파수 FM 104.9MHz로 매일 새벽 5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하루 24시간 동안 방송하고 있습니다. WBS 부산 원음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 원음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창승입니다. 오늘도 맑고 밝고 훈훈한 방송, WBS 부산 원음방송과 함께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성지의 아침, 박재환입니다. 더위 속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요란해지기 쉽지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경계를 알아차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마주하는 일마다 정성을 다합니다. 그렇게 한철을 지나는 것이 일상불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마음 공부 부지런히 해야지요. 성지의 아침 시작합니다.

좌선을 시작합니다. 좌선은 마음의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냄과 동시에 몸에 화기를 내리고 청정한 수기를 오르게 하는 공부입니다.

눈은 항상 뜨는 것이 수마를 제거하는 데 필요하지만 정신 기운이 상쾌해서 눈을 감아도 수마의 침노를 받을 염려가 없는 때에는 혹 감고도 해봅니다.

이제 서서히 몸과 마음을 깨우고 의도를 연마하는 시간입니다. 정전 수행편 의두요목 세 번째 조목으로 연마합니다. 세존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대중에게 보이시니 대중이 다 무견하되 오직 가섭 존자만이 얼굴에 미소를 띠거늘 세존이 이르시되 내게 있는 정법 안장을 마하 가섭에게 붙이노라 하셨다 하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일원상사원문 반야바라밀다심경 효유암좌선문 독경을 합니다.

법어를 봉독해드립니다. 한우란 한이치의 법문과 일화 마음공부 27절입니다. 사람이 보물 하나씩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크고 좋은 것으로서 우리가 말하고 웃고 행동하는 데에 나타나는 무형한 보물이다. 우리 수도인은 이 보물을 찾고 닦아서 잘 이용해야 한다. 이 보물은 부처님이나 대종사나 우리에게 다 같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니 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찾아 이용하는 데 있는 것이다.

마음은 무형한 보물. 이를 잘 이용하는 것이 보물을 빛내는 것이겠지요. 오늘도 스승님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장 필립 라모의 레 보레아드 사막 4장 간주곡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뮤즈 미풍 계절 시간 예술의 입장 테오도르 크렌치스가 지휘하는 무지카 에테르나의 연주 들려드리면서 성지의 아침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추원 보본의 달 6월을 맞아 원불교 교조이신 소태산 대종사님과 교단 역대 선진들의 뜻을 되새기는 시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또한 이 땅의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인연마다 서로 도움주고 협력하는 상생선현들이 되게 하옵시고, 접하는 모든 일마다 불공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원만히 성취할 수 있는 보람을 얻게 하옵소서. 법신불 사은님의 크신 광명으로 오늘 하루도 도덕에 회양하고 바른 법에 귀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위력을 내려주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원불교 2대 종법사이신 정산 종법사께서는 공덕을 짓는 데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남을 위하고 세상을 구원할 마음으로 널리 대중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인 신공덕이고, 둘째는 덕을 베풀고 보시를 행해서 실행으로 남에게 이익을 주는 행공덕이며, 셋째는 대도정법의 해명을 이어받아 정신, 육신, 물질로 도덕회상을 크게 발전시키는 법공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 공덕 가운데 법공덕이 가장 근본된 공덕이라고 밝혀주셨는데요. 부산 원음 방송에서는 법문 공양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이 법공덕을 쌓을 소중한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부산 051-241-1047번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다해 전해주시는 법공덕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원음 방송의 법문 공양에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0: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물질 문명은 주로 욕진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 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의품 32장 말씀입니다.
1: 이 말씀은 원음방송 후원에 동참해 주시는 영가들의 완전한 해탈 천도와 밝은 영생길이 열리기를 염원하는 법문 공양입니다.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라디오 전서 반갑습니다. 라디오 전서 진문진 교모입니다. 마음 공부를 할 때 경계로 인해 공부가 잘 되지 않거나 속도가 느려질 때가 있으시죠. 그런 일이 반복될수록 스스로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또 그나마 쌓아두었던 공부심이 허물어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분발하고 정성을 들여야겠죠. 공든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시도 쉬지 않고 마음 공부를 부지런히 해서 진급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원흥가족이 되시기를 염원하면서 법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장 일기법. 일기법에 대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에 유무념 처리와 학습 상황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반성하기 위하여 상시 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학원이나 선원에서 훈련을 받는 공부인에게 당일내 작업한 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의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하여 정기 일기법을 제정하였나니라. 상시 일기법.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 기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유념이라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무념이라 하나니, 처음에는 일이 잘 되었던지 못 되었던지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고 안 놓은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나, 공부가 깊어가면 일이 잘 되고 못 된 것으로 번수를 계산하는 것이요. 학습 상황 중 수양과 연구의 각 과목은 그 시간 수를 계산하여 기재하며, 예회와 입선은 참석 여부를 대조 기재하는 것이요. 계문은 범과 유무를 대조 기재하되, 범과가 있을 때에는 해당 조목에 범한 번수를 기재하는 것이요.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을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 무념의 번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 정기 일기법. 당일의 작업시간 수를 기재시키는 뜻은 주야 24시간 동안 가치 있게 보낸 시간과 허망하게 보낸 시간을 대조하여 허송한 시간이 있고 보면 뒷날에는 그렇지 않도록 주의하여 잠시라도 쓸데없는 시간을 보내지 말자는 것이요. 당일에 수입 지출을 기재시키는 뜻은 수입이 없으면 수입의 방도를 준비하여 부지런히 수입을 장만하도록 하며, 지출이 많을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지출을 줄여서 빈곤을 방지하고 안락을 얻게 함이며, 설사 유족한 사람이라도 놀고 먹는 폐풍을 얻게 함이요. 심신작용의 처리권을 기재시키는 뜻은 당일의 시비를 감정하여 재복의 결산을 알게 하며, 시비 이해를 밝혀 모든 일을 작용할 때 취사의 능력을 얻게 하며, 감각이나 감상을 기재시키는 뜻은 그 대소 유무의 이치가 밝아지는 정도를 대조하게 함이니라.

원불교 정전 수행편 일기법을 봉독해드렸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성가 93장 저녁 기도의 노래였습니다. 다음은 대종경 법문을 봉독해드리겠습니다.

0: 17. 대종사 정남정녀들을 자주 알뜰히 살펴주시며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한생 동안만 제색 명리를 놓고 세상과 교단을 위하여 고결하고 오롯하게 활동하고 가더라도 저 세속에서 한 가정을 위하여 몇 생을 살고 간 것에 비길 바가 아니니 한 생의 공덕으로 많은 세상에 무루의 복락과 명예를 얻을 것이요 결국 성불의 대과를 증득하게 될 것이나 만일 형식만 정남정녀요 특별한 보람 없이 살고 간다면 이는 또한 허망한 일이라 참으로 정신 차려 공부하라. 1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전무 출신 서원서를 낼 때에는 오직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니 만일 몸과 마음을 이 공부 이 사업에 오로지 바치며 성불 재중을 하겠다고 허공법계와 대중의 앞에 맹세하고 중도의 마음이 변하여 개인의 사업이나 향락에 떨어진다면 이는 곧 천지를 속임이 되므로 진리가 용서하지 아니하여 결국 그 앞길이 막힐 것이요 또는 대중을 지도하는 처지에 서게 되면 더욱 깊이 생각하는 바가 있어야 하나니 혹 대각을 하지 못하고 대각을 하였다 하여 모든 사람의 전도를 그릇 인도한다면 이는 곧 진리를 속임이 되므로 또한 악도를 면하기 어렵나니라.
1: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하나니 그러므로 공부인은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0장 말씀입니다. 어느 신문에 원불교를 찬양하는 기사가 연재되는지라 대종이 모두 기뻐하거늘 대종사 말씀하시되 칭찬하는 이가 있으면 회방하는 사람도 따라서 생기나니 앞으로 우리 교세가 더욱 융성해지고 명성이 더욱 드러남을 따라 우리를 시기하는 무리도 생겨날 것인즉 그대들은 이 점을 미리 각오하여 세간의 칭찬과 비방에 너무 끌리지 말고 오직 살피고 또 챙기어 꾸준히 당연한 일만 행해 나가라. 원불교 교존 대종경 교단품 26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업을 하는데 실패되는 원인이 세 가지가 있나니 그 하나는 수고는 들이지 아니하고 급속히 큰 성공 얻기를 바라며 둘은 일의 본말과 선후 차서를 모르고 경솔하게 처사하며 셋은 일의 완성을 보기 전에 소소한 실패나 이익에 구애되어 결국 큰 실패를 장만함이니 모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점을 항상 조심해야 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28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매 하늘에서 먼저 시험해 보는 이치가 있나니 보통 사람도 하루 인부만 부리고 1년 머슴만 두려워하여도 그 자격과 신용을 먼저 보거든 하물며 천하 대사를 맡기는 데 있어서리요. 그러므로 큰 일을 이루려는 사람은 먼저 마땅히 이 시험에 잘 통과하도록 조심해야 하나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교단품 31장 말씀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큰 회상을 이뤄내는 데에는 재주와 지식과 물질이 풍부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오늘 대성경 본문은 교단품 17장과 18장에 이어서 20장, 26장, 28장, 31장과 32장을 함께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노래는 원불교 창작성가 종교의 생명은 신심이여를 박은정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이어서 정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5 말씀하시기를 근래 여러 방면에서 공화라는 말이 많이 쓰이나니 이는 참으로 좋은 소식이라. 이 세상이 모두 이름과 실이 함께 공화의 정신을 가진다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무엇이 있으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상대할 때에 권리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이익을 독점하려 하지 말며 명예를 독점하려 하지 말며 대우를 독

독점하려 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공화가 되어 평화는 자연히 성립되리라. 26. 말씀하시기를 세계 평화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화하는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나니 화하는 마음이 곧 세계 평화의 기점이니라. 27. 말씀하시기를 요수는 천하를 서로 사양하고 제후는 아홉 고을을 서로 사양하매 그 화기가 천하에 충만한지라 그 정경을 풍류에 올린 즉 봉황이 춤을 추었다 하나니 인화는 양보로서 이루어지고 화가 지극하면 천하의 기운이 따라서 통해지나니라. 28. 말씀하시기를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네 가지 큰 은혜를 발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의 길을 터 놓으셨나니라. 29. 말씀하시기를 심량이 광대하다 함은 마음에 막힘이 없는 것을 이름이니 마음이 증에의 편착이 없고 국경에 국한이 없고 순역에 집착이 없고 고락에 잡힘이 없으면 곧 심량이 광대하다 하나니라. 또 말씀하시기를 천하를 구제할 큰 법은 유형한 지역의 한계와 무형한 마음의 한계가 함께 툭 트이어 사통오달이 되어야 하나니라. 30.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도는 주로 천하 다스리는 도로서 평천하에 이르게 하려 하였으나 미래에는 평천하의 도로서 근본을 삼고 천하 다스리는 도를 이용하여 평천하에 이르게 할 것이니 천하 다스리는 도는 정치의 길이요 평천하의 도는 도치 덕치의 길이니라. 31. 말씀하시기를 불교의 진수는 공인바 그릇 들어가면 공망에 떨어지며 유교의 진수는 규모인바 그릇 들어가면 국집하며 도교의 진수는 무의자연인바 그릇 들어가면 자유방종의 흐름이며 과학의 진수는 분석정확인바 그릇 들어가면 유에 사로잡혀 물질에만 집착하나니 이 네 가지 길에 그릇 들어가지 아니하고 모든 진수를 아울러 잘 활용하면 이른바 원만한 법통을 이루며 원만한 인격이 되리라. 32. 말씀하시기를 인지가 미개하고 개한이 편협한 시대에는 개인만을 본위로 하는 이기적 개인주의나 한 가족을 본위로 하는 가족주의나 한 단체, 한 사회를 본위로 하는 단체주의나 한 국가를 본위로 하는 국가주의가 각각 그 시대와 국한 안에서 인심을 지배하였고 아직도 그 여풍이 도처에 남아있음을 볼 수 있으나 불보살 성현들은 일찍부터 이 모든 국한을 초월하여 세계를 본위로 하는 큰 정신을 주로 고취하셨나니 이른바
대자 대비가 세계주의이며 인위의 정신이 세계주의이며 박애의 정신이 세계주의라. 이 모든 성인들은 천하를 일가로 보고 만민을 한 권속으로 삼아 세계 인류가 다같이 구제받을 대도덕을 제창하시었으며 특히 불교에서는 세계와 인류뿐 아니라 시방세계 육도사생을 다같이 본의로 하는 대정신을 크게 창도하시었나니 곧 세계주의의 극치라 할 것이니라.

0: 오늘 정산종사 법원은 도움편 25장에서 32장까지 받들었습니다. 이어 들으신 성가는 원불교 성가 75장 삼동윤리가였습니다. 이어서 대산종사 법어를 봉독해 드립니다.
1: 2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하나의 소식을 통해야 유무에 걸림이 없는 바 무에 걸려도 안 되고 유에 걸려도 안 되고 또 무에 떨어져도 안 되고 유에 떨어져도 안 되느니라. 그것을 주물러 유무 자제한 힘을 얻으려면 도무계 경지를 한번 지내야 하고 도무계 경지를 지내서 도광이 되며 다시 도의 빛이 비쳐서 도여도 한번 나와야 하느니라. 25. 대산종사 글을 지으시니 도의 기운을 오래도록 보존하니 바깥 경계에 동하지 아니하고 일심이 청정하니 만사가 평안하도다. 스승님의 도덕을 만고에 선양하고 보살의 도를 몸으로 개척하여 너른 서원을 세워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진하니 일심의 공력은 능히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리라. 26.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수행인을 건곤 탄토객, 즉 하늘과 땅을 한입에 삼켰다 내었다 하는 사람이라 하였나니 우리 수행인들은 이런 큰 긍지를 가지고 대종사의 일원 대도를 받들어 수도하면서 사업하고 사업하면서 수도하는 적공인이 되어야 하느니라. 27. 대산종사 원상대의를 밝히시니 원공은 말과 글이 끊어진 자리라 법이라 할 수 없으나 또한 법아님도 없어 천하만법이 다 이를 따라 출입하며 사면이 장벽이라 문이 없으되 또한 문이 아님도 없어 천하만유가 다 이를 따라 왕래하며 엄연히 우주의 근원이 되고 성인과 철인의 걷는 길도 되고 중생의 복전도 되고 악인의 화택도 되나니 그 물건이 없는 것이냐 있는 것이냐 옛 부처도 오히려 알지 못하고 천하의 선지식도 말로 가르치지 못하며 백가의 천경 말론도 다 이 원상 안에 든 작은 그림자를 나타낸 것뿐이니 하물며 배움이 부족한 사람이 어찌 감히 알 수 있으리요. 그러나 내가 우연히 병을 얻어 고요한 밤에 마음을 관하니 가을바람은 몹시 맑고 달의 전기는 더욱 밝게 비치는데 부질없이 부슬더니 이 원상의 소식은 말과 글에 있지 아니하나 말과 글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르기를 비었으되 비지 아니하고 있으되 있지 아니한지라. 이를 진공 묘유라 하였고 또한 대다라니문이라 이름하였도다. 그러므로 삼세의 모든 부처님이 그 자리를 얻어 시방법계를 보배창고로 삼아 마음대로 내다 쓰나니 이를 담이 없는 열애장이라 이름하였고 삼계육도를 노는 장소로 삼아 마음대로 내왕하나니 이를 걸림없는 대통문이라 이름하였도다. 뿐만 아니라 손바닥 가운데 구슬 같아서 때로 자취를 감추면 생멸이 없어 그 흔적을 볼 수도 헤아릴 수도 없으며 놓으면 법계에 가득하여 한없는 세계와 영원한 세월과 수많은 중생이 이어지며 마음을 쓰면 천지를 개벽하고 세상을 혁신하며 인연 따라 중생 제도를 마음대로 하나니 이와 같은 모든 부처와 조사들의 깊은 뜻을 어떻게 꿰뚫어 알리요? 우리 모든 중생이 가히 사량으로 얻지 못할 것이 이것이로다. 그것을 얻는 데는 하나의 문에 세 가지 열쇠가 있으니 첫째는 관공이요, 둘째는 양공이요, 셋째는 행공이니라. 또한 그를 얻는 데 한 주인공이 있으니 일심으로 공을 쌓아 나가는 사람이라. 능히 그 문을 열어 그 집에 살게 될 것이니 원컨대 어리석은 우리 중생들은 이 법문을 듣고 겁을 내거나 약해지지 말고 분연히 큰 뜻을 바래서 세세생생 시시때때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고 몸으로 실행하여 다 이 문에 들어서 무여열반의 자리를 증득하고 대해탈 무예 대통문을 열어 길이 퇴전하지 말지어다. 마땅히 이같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상 없이 말하고 착 없이 행하면 청정법신불과 원만보신불과 백억화신불을 한몸에 겸해서 정과 혜가 두려이 밝고 복과 혜를 다 갖추어 속세에 얽힌 바와 업력에 굴리는 바를 멀리 떠나 생각생각이 모두 걸림없고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어 능히 모든 부처가 옹호하고 사람과 하늘이 존경하고 법회가 흐르고 중생이 귀의하는 바가 되리로다. 큰 뚜렷한 기원을 함양하여 걸음걸음이 삼계를 뛰어넘고 큰 뚜렷한 기원을 함양하여 한량없는 중생이 건져지이다.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도 대종경 공부와 함께 법설에 녹아있는 은혜로운 기운으로 마음 공부하는 시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0: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교회품 4장을 우리가 같이 공부를 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의 내용은 그 이론상 신앙을 어떻게 하나일까? 이제 숙산 그 박광전 종사님께서 이제 그렇게 물으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 이론상 신앙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금 4장에 쭉 이렇게 그 기술을 그 하고 계십니다. 그 이제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그 법신부를 그 신앙하는 것은 이제 그 기본이 그 강령이 지금 이제 소트란 대용사님께서는 사은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 위력, 그래서 법신부리 이 세상에 놔두는 위력을 이제 그것을 인과보응의 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인과의 위력을 그 네 가지 성격으로 이제 구분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도 이 네 가지의 그 신앙 에서의 그 법신불이 나타나는 이 네 가지의 위력은 참 그 은이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을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진리가 나타나는 그 위력을 은이라, 은혜다. 그것이 인과의로 이렇게 풀이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참 이 은적 그 네트워크 사회, 이런 사회를 이제 만드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지향하는 그 근본 목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신앙을 그러면 하는 구체적 방법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진리불공이고 하나는 당체불공이고. 그래서 이제 진리불공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법신불전에 올리는 불공을 진리불공이다 그러고 또 당체불공은 법신불이 형상적으로 나타나 있는 그 현상적 실제에 올리는 불공을 이제 당체불공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불공법을 이제로 신앙의 방법을 이제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 그 마지막에 제가 그 제 백제 항아리 그 팔당에서 발견된 백제 항아리 지금 말씀드렸죠? 이제 잊어버리셨구만요. 백제 항아리에 그걸 이제 팔당에서 이제 나물 캐는 할머니가 항아리가 아니라 병이죠. 병을 하나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 병이니까 그 병에다가 이제 기름을 참기름을 집어 넣어가지고 일원에 팔았다 그랬죠. 일원에 팔았다. 그런 게 이제 저쪽 그 저 일본에 고물상 그 하는 사람이 그 가치를 알고 그거를 이제 사가지고 또 이제 그거를 이제 뭐 60원에 팔았다 그랬죠. 이제 그 이제 돈을 이제 그냥 이 60배나 이제 해갖고 지금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가지고 팔리고 해가지고 마지막에 간송 선생이 그걸 딱 잡았다 그랬죠. 잡아가지고 얼마인가 하면 서울에 있는 계아집 15채 값을 주고 그거를 지금 수집을 했는데 그것이 국보로 지정이 돼 있어요. 지금요. 국보요. 자, 이제 이런 그 과정들을 지난번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제가 왜 이걸 이제 말씀을 또 다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가 당처불공을 하는데 그 당처불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위력이 어떤 것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모르기 때문에 1원짜리 병 아니었습니까? 알고 나니까는 뭐가 된가 하면 서울에 있는 계아집 15채 값이 됐거든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이런 이제 지금 이제 현상들이 사실은 이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당처불공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좀 5장으로 이제 넘어가도록 그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 당체불복을 잘 하려면은요, 첫째는요, 용도 가치를 알아야 돼요. 이그 당체불이 어떤 데 사용하는가? 지금 선타님 지팡이 짚고 오시죠? 지팡이 저것이 말이죠. 선타님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죠. 아니, 저것이 용도가 없으면 가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어디 이제 지금 저 교무님 방을 가보니까요. 몽댕이 작댕이를 하나 이렇게 해갖고 딱그 고정을 시켜놨어요. 이거 뭐 하는 거냐고 내가 하니까 저녁에 누가 오면은 몽둥이로 패려고 그걸 지금 갖다가 걸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바로 뭔가 하면요. 그 몽둥이는 또 그때 그렇게 쓰려고 지금 갖다가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용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치를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말이죠. 그 부처님은 딱 뭔가 하면 누가 오면은 저녁에 침입을 하면은 두드리 패는 용도로 지금 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당체는 말이죠. 그것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가 결정이 이제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도 가치. 그래서 이 용도 가치를 이제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실용적 가치예요. 실용적 가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모든 당체불은요, 다 우리가 그 당체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실용적 가치가 이제 그 가치를 높여주기도 하고 낮게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실용적 가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용도 가치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두 번째는 뭐죠? 문화적 가치. 문화적 가치. 자, 그 지금 저 팔당에서 만드는 그병 하나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 버렸죠, 가치가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 가치를 알 때의 가치하고 문화적 가치를 모를 때의 그 값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문맹 우리가 뭐 모르면 이제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그 자꾸 지금 필요한 사람이죠. 그래서요, 어떤 사람만 보면은 이 사람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저 사람도 데려가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 있죠?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안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화적 안목이 뚫혀지면은요, 그 문화적 안목으로 그걸 볼때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럼 문화적 가치가 몰라요. 문화적 가치를 모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공을 하는 데 있어서요, 당체불공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문화적 가치를 알아야만이 제대로 된 우리가 이제 불공을 이제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문화적 가치가 중요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이게 이제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본질적 가치. 본질적 가치. 이게 참. 그래서요,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일체 우주 만유 당체는 그 당체에는 말이죠. 뭐가 담겨 있는가 하면요, 일원성의 진리의 본체 있죠. 진리의 본체가 모든 물건들의 하나하나 다 담겨 있는 거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뭔가 하면 우리는 그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뭔가 하면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우리 소태산 대응하면 처처불상 사사불공 말씀하셨죠.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은요, 모든 이 세상에 벌려져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뭔가 하면 본질적으로 볼때 일원상 진리의 최성 자리를 그대로 다 갈마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갈마 있기 때문에 그 최성 자리에서 볼때 이놈만 이제 부처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생각들을 이제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래서 우리 이래야만이 이게 뭔가 우리가 제대로 된 당처불공을 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이제 당처불공 해야 합니다. 당처불공을 다 해야 하는데 그 당처불공은 반드시 그 당처불공 속에는 또 이 본질적 가치에서 볼 때 본질적 가치에서 올리는 당처불공은 이 뭔가 하면 진리불공과 상통해요. 진리불공과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당처의 형을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형을 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뭔가 하면 그 속에 갈마있는 진리를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이 볼 줄 알아야지만이 우리는 말이죠. 불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당처 불공이 제대로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볼 때는요, 이 진리 불공과 당처 불공이 둘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로 통해버리는 이런 이제 경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요, 이론상의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와 같은 가치를 우리가 알아가지고 이 가치를 말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전개해 나가는 이와 같은 그 이제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이 장을 우리가 마무리 해야 될 거 아니겠냐,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4장의 내용을 조금 지난번 것에서 이제 부연해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교육품 5장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내용이, 이게 이제 5장의 내용은 이제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쌍의 수행은 어떻게 하나일까? 이제 이 4장은 이런 쌍 신앙이죠. 신앙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었죠. 근데 이제 5장에서는요, 어떻게, 뭐를 이제 물으시는가 하면요. 이 수행이에요. 이런 쌍 수행. 창타님, 그 한번 5장 한번 쭉 읽어보세요.
1: 또 여쭙기를, 이론상 수행은 어떻게 하나일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상을 수행의 표본으로 하고 그 진리를 쳐받아서 자기의 인격을 양성하나니, 이론상의 진리를 깨달아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과 인간의 생모 병사와 인과봉의 이치를 걸림없이 알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과 같이 마음 가운데에 아무 사심이 없고 애욕과 탐탁에 기울고 굽히는 바가 없이 항상 불에탄 성품자리를 양성하자는 것이며, 또는 이런과 같이 모든 경계를 대하여 마음을 쓸 때 희로애락과 원근순수에 끌리지 아니하고 모든 일을 오직 바르고 공변되게 처리하자는 것이니, 이론의 진리를 깨닫는 것은 변성이요, 이론의 생성을 지키는 것은 양성이요, 이론과 같이 원만한 실행을 하는 것은 솔성인 바, 우리 공부 요도인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도 이것이요, 옛날 부처님의 말씀하신 개정의 사막도 이것으로서, 수양은 정이며 양성이요, 연구는 해며 견성이요, 치사는 개며 솔성이라. 이 공부를 지성으로 하면 학식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총명 있고 없는 데에도 관계가 없으며,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성불함을 얻으리라.
0: 예. 이게 이제 지금 수행을 이제 이렇게 쭉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을 그 이제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지금 방금 그 내용들을 이제 쭉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제가 이제 요약해가지고 이제 지금 그 지금 5장의 내용을 이제 말씀을 그 드리겠습니다. 자, 5장은 수행을 어떻게 하는 거면, 첫째, 이제 우리가 뭔가 하면 이제 아는 공부를 해야 돼요. 아는 공부. 그게 이제 뭐 이제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알아야 면역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아는 공부를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뭐를 알아야 하는가 하면요,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 천지 만물의 시종 본말.

교산 이성택 교무의 대종경 공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음 공부로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WBS 원음방송 캠페인 음식물을 낭비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있을지 모릅니다. 한쪽에선 음식물이 넘쳐나고 또 다른 쪽에선 먹을 것이 부족하니 우리들이 얼마나 이기적이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닐까요? 우리 주변의 크고 작은 식당엔 여전히 풍성한 식단들로 넘쳐납니다. 먹고 남은 음식 찌꺼기가 쌓이고 또 그것을 치우느라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까? 음식을 필요한 양만큼 준비하고 항상 이웃을 돕는 마음을 가집시다.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범부는 작은 선에 걸려 큰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작은 지혜에 걸려 큰 지혜를 얻지 못하나 성인은 작은 선으로부터 큰 선을 행하고 작게 아는 것으로부터 크게 아는 것을 얻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 법어 법품편 52장 법문

맑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행운의 상징 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가장 많이 알려진 네잎클로버나 해바라기 말고도요. 우리나라에선 거북이가 장수와 행운을 상징하고요. 일본엔 손짓하는 고양이 모형인 마네키네코가, 또 미국에선 2달러 지폐가 그 역할을 한다는데요. 자, 그렇다면 행복의 상징엔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리 고민해봐도 딱히 생각나는 게 없다는 건 우리가 각자 바라는 행복의 모습과 크기가 달라서 딱 이거다 싶은 하나로 정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던데요. 내가 원하는 나만의 진짜 행복을 찾아서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볼까요? 6월 8일 월요일 특별한 아침 정연아입니다.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0: 제조제 타타타. 국내 최초 알약형 제조제 타타타. 농업인의 동반자 한알사이언스.
1: 생존의 불안으로 일상을 빼앗긴 이웃의 곁을 지켜온 사회연대은행.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2: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WBS 원음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 QWER의 행복해져라 전해드렸어요. 다른 건 몰라도요. 행복의 기준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정말 별거 아닌 거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게 바로 평범한 일상이 정말 정말 특별한 순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매일 아침 그런 하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는 거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또 모레도 우리 모두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해보기로 하자고요. 자, 오늘도 그렇게 2시간 여러분과 알콩달콩 함께 행복해져 보겠습니다. 2부에는 듣고 싶은 음악 쌩안이 저희가 배송해 드릴게요. 7시 30분 전까지 듣고 싶은 노래 3곡 모아서 저희에게 보내주세요. 2부에 신청어 왔자염 제가 빠르게 배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3곡까지는 필요 없고 난 한 곡만 듣고 싶다 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요. 나는 신청곡은 없지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하시다면 또 부담 없이 저희와 수다 떨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담긴 글 100원대는 샵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번 문자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카카오톡 채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원음방송 라디오 검색하시거나 영어로 WBS FM 검색하시고 친구 추가하신 후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뒷번호 2139님께서 연아님 좋은 아침이에요. 사실 어제 늦게 자서 무지무지 피곤하지만 굿모닝이라고 저를 속이며 시작합니다. 라고 저도 자주 그래요. 자주 그러는데 잘 안 속을 때가 많아요. 오늘도 특별한 하루 보내보아요. 라고 그래요. 이하나성구님 좀 피곤하실 수 있지만 오늘도 화이팅 해보자고요. 6605 뒷번호 쓰시는 분이 제 진짜 행복은 집에 있는데 출근해야 하는 현실이 가혹하네요. 유유. 안 돼, 안 돼. 행복을 찾자고 했잖아요, 우리가. 행복의 허들을 낮추고 소소한 곳에서 작은 행복들을 아주 많이 한번 찾아보자고요. 집 말고 밖에도 있을걸요, 유유고님. 예, 일단 출근을 하셨다라는 건 이제 집에 들어가기까지 그래도 시간이 많이 남았잖아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우리가 또 불행하게 있을 수는 없으니까 6605님 우리 밖에서 소소한 행복들을 한번 열심히 한번 찾아보죠. 분명히 제가 볼 때 5개 이상은 찾으실 수 있어요. 노력하시면 노력이라는 단어는 적절치 않네요. 네, 잘 찾아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일단 2시간 동안 2개 정도 한번 찾아보죠. 에이핑크의 Remember, UP의 바다 두 곡의 노래 듣고 올게요.

유피의 바다 두 곡의 노래를 듣고 왔습니다. 7시 16분 6초 지나고 있어요. 뒷번호 3942님께서 행운만을 쫓다가 행복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소한 것도 다 행복인데 좀 몸 건강하고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나는 행복하다 외쳐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게요. 벌써 두 가지나 찾으셨네요. 3942님. 그 전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1년에 한번 어마어마하게 행복한 것보다는 매일매일 자잘자잘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행복한 거 그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던데요. 그래서 행복은 크기보다는 빈도다라는 말에 저는 무척이나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FT 아일랜드입니다. 지독하게

FT 아일랜드의 지독하게 전해드렸고요. 이어진 곡은 서문탁 3위 인곡이었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부 끝곡이에요. 선우정화의 상상 전해드리고요. 전 2부 준비해서 올게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정산 종사 말씀하시기를 묵은 세상과 새 세상이 바뀌고 있나니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이 서는 것이 상도니라. 우리가 모두 새 사람이 되어야 하나니 그대들이 지금 새 세상의 기운으로 몇 살이나 되었는지 살피어보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유촉편 3장 법문입니다.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바삭해.
5: 맛있는 60개 치킨.
4: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5: 맛있는 60개 치킨.
4: 바삭함의 끝판왕. 크크크 치킨.
5: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4: 이름이 뭘까요? 크크크 치킨.
6: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신앙심 모두 실현할 수 있는 군종장교, 여러분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이 캠페인은 국방부 군종정책과와 함께합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2부에는 우리 특하정 고객님이 신청하신 신청곡 3곡 생한이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자염 출발 준비 딱 하고 있거든요. 어떤 분이 어떤 노래들을 선곡해서 보내주셨을지 잠시 후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3부에는 또 오늘 또 시사상식 한번 채워보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월요일 아침이니까요. 상식의 시대 코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러분의 이야기들도 기다리고 있고요. 듣고 싶은 음악들도 신청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계속해서 얘기 나눠볼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신청곡 왔자염 신청곡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엠믹스예요. 별별별.

매일매일 신속 정확하게 샛별처럼 빛나는 고객님의 신청곡을 로켓타고스 빠르게 배송해드릴게요. 신청곡 왔죠? 반갑습니다. 특가전 고객님. 고객님만을 위한 단 하나뿐인 음악 배송. 평일 오전 7시 30분까지 세 곡의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주문 즉시 도착 보장 바로 배송해드립니다. 오늘 아침 뒷번호 6163 고객님께서 주말에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등산도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어요. 자주 만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간간히 얼굴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다행인 것 같네요. 다음엔 가까운데 함께 여행 가자고 말이 나왔는데요. 꼭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과의 행복한 시간을 추억하며 신청합니다. 라며 보내주신 조피디 인순이 친구요. 김범수 박효신 친구라는 건 홍경민 휴식 같은 친구. 세 곡의 노래가 지금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6163 고객님 신청곡 외쳐요.

6863님께서 신청해주신 노래 세 곡을 들어봤어요. 조피디 인순이 친구야, 박효신 김범수 친구라는 건, 홍경민 휴식 같은 친구, 세 곡의 노래를 전해드렸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2부 끝곡은 다비치 너에게 못했던 내 마지막 말은 전해드리고요. 3부 상식 퀴즈 준비해서 돌아올게요.

0: you.
1: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른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정신과 육신 물질로 해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장차 복을 많이 받을 사람이요 어떠한 경계를 당하든지 분수에 편안한 사람이 제일 편안한 사람이며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을 얻는 사람이 제일 부귀한 사람이니라. 원불교 교전 대종경 요훈품 20장

이 말씀은 자력 양성 지자본이 타자녀 교육 공도자 숭배를 실천하시고 가르쳐 주신 수산 이철원 대호법 만타원 김명환 원정사께 감사드리며 장손녀 박혜연 교무 장손자 이세경이 올리는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0: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정승환의 너였다면 3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월요일 3부에는 시사상식에 관한 지식을 하나 더 쌓아보는 고품격 퀴즈쇼 상식의 시대의 코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는 퀴즈로 상식도 쌓아보시고요. 당첨의 행운도 꽉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 참여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카카오톡 채널로 저희랑 친구 맺으시고 1대1 참여를 통해서도 글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123 아빠님께서 주말에 장모님께 연락 왔어요. 성사방 장 좀 갈까? 무조건 달려가서 배추도 사고 양념도 사고 그래서 어제 맛난 김치를 얻어왔죠. 오후에 막둥이 데려다주고 오는 길에 고기 사서 수육 만들어서 장모님, 중전마마 수육에 김치 싸서 맛난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모님 잘 먹었습니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너무 맛있겠네요. 약간 미니 김장 같은 느낌인데요. 김치를 담그고 거기에다가 아 수육이까지 아, 너무 환상적이네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문자 도착한 거 보고 오늘은 삼겹살이다 라고 저희 안에서는 오늘 저녁 메뉴가 결정이 됐습니다. 아 이것도 메뉴 결정하는 것도 매일매일 보통 일이 아닌데 123 아빠님 감사드려요. 검정치마 러브샤인 전해드리고 오늘의 상식 퀴즈 함께 할게요.

현대사회 넘쳐나는 정보들 속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들을 정리해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사상식들, 특가장 퀴즈 배틀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나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르는 말로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남들 다 돈 버는데 나만 못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르는 단어입니다.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오늘의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이모, 2번 고모, 3번 숙모, 4번 포모. 1번 이모, 2번 고모, 3번 숙모, 4번 포모.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 우물정 8970번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상식의 시대, 오늘의 문제 풀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와 관련해 나만 돈을 벌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조바심을 내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루는 이 말이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 공포감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1번 이모, 2번 고모, 3번 숙모, 4번 포모.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8970 우물정 8970번 카카오톡 채널로 정답 보내주세요.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4: 제가 들어드릴게요.
5: 여기 앉으세요.
3: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정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중의 마음은 마침내 덕 있는 사람을 따르고 하늘의 뜻은 마침내 사심 없는 사람에게 돌아가나니라. 원불교 정산종사법어 공도편 64장 법문입니다.

0: 명아입니다.
1: 예.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큐.

조성모의 For You 4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WBS 원음 방송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6월 8일 월요일 함께하고 계시고요. 벌써 4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월요일이라서 상식의 시대, 상식 문제 함께 풀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즘 들어서 부동산, 주식 투자, 막 불장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물론 요 며칠은 아닙니다만 아무튼 이런 시기와 관련해서 남들은 다 돈을 벌었다는데 나만 못 벌고 있는 거 아닐까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이렇게 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 증세를 이르는 말로 이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립공포감을 뜻하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문제가 나갔고요. 브라운 아이즈 for you, 소녀시대의 forever one, 키키의 44, 안재욱의 forever 전해드렸어요. 정답은 바로 4번 FOMO 였습니다. 포모는요, Fear of Missing Out의 약자입니다. 나만, 자신만 흐름을 놓치고 있는 것 같은 심각한 두려움 또는 세상의 흐름에서 자신만 제외되고 있다는 공포를 나타내는 용어인데요. 매진임박, 한전판매와 같은 문구로 소비자를 조급하게 만들어서 구매를 자극하는 마케팅 전략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해요. 지난 2004년 하버드대와 옥스퍼드대에선 이 포모를 사회 병리 현상의 하나로 연구하고 이런 증상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명명했는데요. 최근엔 SNS나 투자 분야에서 이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기도 하죠. 알아두면 언젠가는 쓸모있을 시상식, 오늘은 포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1087님이 4번 포모 현상, 저도 요즘 약간 오려고 해요 라고 8074님 정답 4번이요. 요즘 기사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6252님 4번 포모, 요즘 아주 핫한 주제죠. 이 얘기 빼면 할 말이 없어요. 5608 뒷번호 쓰시는 분, 포모 제 주변에도 주식으로 부자된 분들이 많아서 너무 부러워요 유유. 7443님 4번 포모입니다. 그때 살걸, 그때 팔걸, 또 뒤늦게 후회 중입니다. 아, 이게 진짜, 이거 정답을 알면 뭐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진짜 저도 껄껄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5417님 4번 포모, 이모고모 숙모는 아닐 테니 4번이겠죠 하하하하. 0305님 연아님 좋은 아침 굿모닝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출근 메이트 특가정, 늘 좋은 음악 선물해 주셔서 감사해요. 정답은 4번 보내주셨습니다. 9210님 4번 포모요, 간만에 아는 거 나와서 반갑네요 라고 해주셨고요. 662 님 4번 포모, 힌트곡들 완전 제 스타일, 너무 좋네요 라고 하시며 글 보내주셨어요. 자, 오늘 당첨되신 분은 이 두 분입니다. 뒷번호 6529 쓰시는 분, 4번 포모, 늦잠 잔 딸 학교 태워주고 가는 길인데 지각생이 많네요 라고. 0959님 정답 포모입니다. 주식은 안 하고 코인은 하는데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6529님 0959님 두 분은 지금 바로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글 100원 되는 샵 8970번으로 성함 주소 보내주세요. 이예린입니다. 포플러 나무 아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만한 정부 정책부터 놓치면 서운한 알짜배기 정보와 꿀팁,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때마다 펼쳐지는 축제 소식까지 모르면 손에 꼼꼼히 챙겨가세요.

오늘은 주차 후 뜨거워진 차량 내부 온도를 내리는 방법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무더운 여름, 뙤약볕에 주차한 차에 오른다는 상상만 해도 벌써부터 한숨이 폭폭 나오는데요. 오늘 전해드립니다에선 여름철 찜질방 같은 차량 내부를 금세시켜줄 꿀팁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된 차량은 실내 온도가 실외 온도보다 높게 상승하는데요. 외부 온도가 30도인 경우 차량 내부는 무려 6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상대적으로 더 낮은 차량 외부의 공기를 유입해서 내부의 온도를 낮춰야 하는데요. 탑승 전에 조수석의 창문을 열어두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열고 닫으면 차량 내부의 온도가 금방 떨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초반에 5분 정도는 창문을 모두 열어두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뜨거운 공기가 빠르게 배출되는데요. 이후엔 재순환 모드를 설정해서 차량 내부의 차가운 공기를 재사용하면 냉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름엔 특히 폭발하기 쉬운 라이터나 보조배터리, 스프레이 제품과 변질되기 쉬운 약이나 영양제는 차에서 꼭 빼주셔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주차 후 뜨거워진 차량 내부 온도 내리는 방법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어요.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볼빨간 사춘기의 Find You, 자이언티의 선물을 고르며 두 곡을 전해드렸어요. 오늘 주차 후에 뜨거워진 차량 내부 온도를 빠르게 식힐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짚어드렸습니다. 진짜 한여름에 뙤약볕에 막 달궈진 차량 실내에 올라타면 엉덩이가 데일 것 같잖아요. 오늘 전해드린 내용들이 조금 도움이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물이에요. 프리미엄 인사템 골드한 세트, 김에도 1등급이 있다. 광천별식품에서 프리미엄 별맞기 만박스, 김경호 박사가 만든 마스크팩 린젤 마스크팩, 자연의 싱그러움이 어울진 전주농협에서 어울진 쌀론쌀 현미누룽지 한 박스, 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가는 원광 한방 생활건강에서 목엔 목화사탕, 애민정신을 실천하는 선순환 기업 주식회사 미르라이프에서 치약과 비누, 장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민호바이오텍의 신제품 똥배인 유산균 한 박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6월 8일 월요일에 함께한 특별한 아침 정연합니다. 오늘 끝곡 에디킴 밀당의 고수 전해드리고요. 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올게요. 여러분, 당신의 일상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0: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1: 얼음이 왔어요. 얼음이 왔어요.
2: 싱싱하고 알찬 쿠쿠의 제철 얼음이 왔어요.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 얼음 정수기 최소 사이즈 19cm에 넉넉한 얼음까지. 작아도 얼음은 아낌없이 주는 쿠쿠니까. 쿠쿠 제로백 미니 얼음 정수기로 날마다 얼음을 제철로 즐기세요.
3: 아, 또 눌어붙었네.
2: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5: 제가 들어드릴게요.
6: 여기 앉으세요.
4: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내가 똑똑하게 선택하고 나의 가능성을 알아봐준 고마운 중소기업. 무한한 잠재력. 우리 부산을 움직이는 작지만 큰 힘. 중요한 기업, 소중한 기업. 저는 중소기업으로 출근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식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처음에는 그 착심을 쫓아가게 되고 후에는 그 업을 따라 받게 되어 한없는 세상에 길이 윤회하나니, 윤회를 자유하는 방법은 오직 착심을 여의고 업을 초월하는 데에 있나니라. 대정경 천도품 11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머님이신 안순이 경은 영가의 완전한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 사상교당 박복천, 김유성 교도의 법문 공양입니다.

0: WBS
1: 원음 방송.
2: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FM 104.9MHz WBS 부산 원음 방송입니다. HLQJ

노래 하나, 추억 둘. 듣고 싶은 말은 따로 있으면서 빙빙 겉도는 질문만 할 때 상대도 이미 당신의 속마음을 알걸요? 이게 바로 그 일명 답정너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듣고 싶은 얘기를 먼저 물어보세요. 내 생각은 이런데 어떻게 생각해? 뭐 그렇지 않아?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50% 확률은 생기지 않겠습니까? 괜히 빙빙빙 그거 들어주는 쪽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기어이 이런 말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참 진짜로 원하는 게 뭡니까? 노래 하나 추억들 오늘 첫 곡이에요. 클론 빙빙빙. Yo kid, check it out, yo. As we crew with my soldiers clone, as we drop to you, little something like this.